있고 머리들이 말과도 한 손꼬리가 달린 냄새 코가 없는 코끼리며 하늘다리는 물고기와 혀가 두린 뱀과 이런 어리 장난감들이며 사람들의 말인전 이 고장난 문자들 녹슬한 접속은 술에 홀린 실명 꿀기러기